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늘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문명향품대회가연길에서거행됐습니다군촌시에서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보수립을주선으로의자과당에서면대면으로군중들의요구를경청하고사회구역경로식당에의탁해주민들의식사고민을해결하고기층봉사가장구로부터생활속으로진입하도록해군중을위해봉사하는마지막 1km 를원활하게함으로써기층치리효능을전면적으로제고시키고있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근일길림성문명향품대회가연길시에서거행됐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성당이상무위원이며선전부부장인조로보가회의에출석했습니다회의에서성농업농촌청길림일보사등단위에서전용발언을했습니다호가복은축사에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연변주는동부가농경문명의중요한발상지로서여러민족대중은함께경작하고서로도우며융화하는과정에서독특한농경지혜를형성했으며새시대의문명향품건설을위해풍부한문화적조력을쌓았습니다최근은간연변주는기층문화진지건설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문명실천활동을광범위하게전개해현대문명리념이변강민족지역에깊이뿌리내리도록추진했습니다연변주는각지의선진경험을학습하고참고하며문명향품건설을강화하고농촌문명의시대적면모를전면적으로보여줄것입니다조로보가전성문명향품건설에대해전면적으로포치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최근에간우리성은거주환경이풍역속문화공급등면에서단계적성과를거두었습니다각지는정확한지적관을수립하고실천해야합니다문명향품건설10대행동계획을총적방법으로삼고사업책임을명확히하며전역의균형적인추진과상태화장기화된질의를견지함으로써순박한향품문명한민풍우수한가풍을지속적으로함양하고새시대길림의전면진흥을위해강력한정신적힘을모아야합니다이번대회는무명한새바람을고향해향촌진흥의에너지를부여하자를주제로성당이선전부성농업농촌청주당이주정부가공동으로주최했습니다성정신문명건설전문사업기재성원단이각시조현시관련부문책임자및일부향진시범촌대표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회의기간2026년길림성문화과학기술위생3하향집중시범활동과전성문명향품건설성과전시및향촌진흥우수제품전시가동시에개최됐습니다군촌시신덕화원소구역에서는한차례활기찬의자과당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곳에는회의실도책상도없으며사회구역사업일꾼들과주민들이함께둘러앉아일상대화방식으로정책을선전강연하고마음의소리를경청하며모순을해소합니다모두가마음을열고자유롭게이야기하며걱정거리애태우는일을현장에서제기하면사회구역간부들이하나하나등록하고정리하면서현장에서연구판단하고처리해진정으로군중들과하나의긴의자에함께앉는것을실현했습니다군촌시해동가도림원사회구역경로식당도마찬가지로주민들의찬사를받고있습니다식당은공익해민의원칙을견지하고식재료당일구매육류와채소과학적배합기준을엄격히실행하며매일식단을교체하고영양과맛을모두고려해노인들의식사수요를만족시키는동시에직장인들을대상으로식사봉사를개방해주변주민들의일상식사압력을효과적으로완화시키고있습니다거동이불편한독거고령노인을대상으로사회구역자원봉사자들은집밖으로나가지않아도따뜻한음식을먹을수있도록방문배달봉사도제공하고있습니다단지정원의의자과당에서마음과속을따사롭게하는경로식당까지군촌시각사회구역에서는봉사모식을부단히혁신해앉아서일처리를주동적방문으로변화시키고혁신적이고온도있는조치로군중대실제어려움을해결해주고있습니다다음단계군촌시에서는특색사회구역봉사모식을지속적으로보급하고기층치리방식을부단히풍부히해군중들의획득감행복감안정감을지속적으로제고할방침입니다연변주당이선전부연변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에서주최하고연변군중예술가및각현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에서주관한제

3기 김림성 시민문화절 연변조 계열활동 개막식 및 제5회 전주광장무 대회가 근일 도문시에서 거행됐습니다. 사전에 여러 차례 선발을 거쳐 이날 연변조각 현시에서 온 13개 팀 약 500명의 무용수가 경연에 참가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훈천시 문화관 광장무팀이 먼저 무대에 올라 나의 당 나의 조국을 선보이며 푸른 부채를 휘두르고 붉은 비단을 날리며 화려한 무용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각 참가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힘차고 절제된 춤 사이로 위대한 시대를 참여했습니다. 성주 무용 전문가들은 편집 창의성, 완성도 등 각도에서 현장 채점을 진행했는데 훈천시 문화관 군중예술단 광장무팀의 나의 당 나의 조국과 연결시 진학가도 청도 남천예술단의 환희의 양가가 제5회 전주 광장무 대회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문 양성반은 세일대 관심 사업의 사명과 변경 인재 교육 특색을 결합해 실제적으로 가정교육 사례를 교류 공유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고효율적인 소통, 청소년 행위습관 양성, 훌륭한 가풍 조성, 정서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등 내용을 둘러싸고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 방법을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청소년 사상 인솔, 홍색 선전, 민족 단결, 돌봄 부축, 가풍 조성 등 각종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명확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주시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변경민족지역사업실제를 입각해 덕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근본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오로대우의 독특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소수민족 오로 은발의 힘을 불러일으키며 전통문화 전승, 홍색 유전자 계승, 민족단결 교육, 청소년 관심 부축을 심층적으로 융합하고 청소년 사상 인솔, 문화 전승, 심리적 돌봄 등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잘해 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돈 현장에서 사회구역 사업일꾼과 무럭 사업일꾼들은 삽과 빗자루 등 도구를 들고 역할을 나눠 협력하고 손발을 맞춰 작업했습니다. 모두 관할구역 곳곳에 침입해 지붕 및 집 앞뒤에 환경위생 사각지대에 쌓여있던 낡은 가구, 스티로폼 상자, 화분 등의 잡동 산위를 집중적으로 옮기고 청소했는데 한 곳을 발견하면 한 곳을 정돈 청소하면서 사각지대가 남지 않고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늘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림성문명향품대회가연길에서거행됐습니다군촌시에서는중암족공동체의식확보수립을주선으로의자과당에서면대면으로군중들의요구를경청하고사회구역경로식당에의탁해주민들의식사고민을해결하고기층봉사가장구로부터생활속으로진입하도록해군중을위해봉사하는마지막 1km 를원활하게함으로써기층치리효능을전면적으로제고시키고있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근일길림성문명향품대회가연길시에서거행됐습니다성당이상무위원이며주당이석인호가복성당이상무위원이며선전부부장인조로보가회의에출석했습니다회의에서성농업농촌청길림일보사등단위에서전용발언을했습니다호가복은축사에서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연변주는동부가농경문명의중요한발상지로서여러민족대중은함께경작하고서로도우며융화하는과정에서독특한농경지혜를형성했으며새시대의문명향품건설을위해풍부한문화적조력을쌓았습니다최근은간연변주는기층문화진지건설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문명실천활동을광범위하게전개해현대문명리념이변강민족지역에깊이뿌리내리도록추진했습니다연변주는각지의선진경험을학습하고참고하며문명향품건설을강화하고농촌문명의시대적면모를전면적으로보여줄것입니다조로보가전성문명향품건설에대해전면적으로포치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최근간우리성은거주환경이풍역속문화공급등면에서단계적성과를거두었습니다각지는정확한지적관을수립하고실천해야합니다문명향품건설10대행동계획을총적방법으로삼고사업책임을명확히하며전역의균형적인추진과상태화장기화된지리를견지함으로써순박한향풍문명한민풍우수한가풍을지속적으로함양하고새시대길림의전면진흥을위해강력한정신적힘을모아야합니다이번대회는무명한새바람을고향해향촌진흥의에너지를부여하자를주제로성당이선전부성농업농촌청주당이주정부가공동으로주최했습니다성정신문명건설전문사업기재성원단이각시조현시관련부문책임자및일부향진시범촌대표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회의기간2026년길림성문화과학기술위생3하향집중시범활동과전성문명향품건설성과전시및향촌진흥우수제품전시가동시에개최됐습니다군촌시신덕화원소구역에서는한차례활기찬의자과당이진행되고있습니다이곳에는회의실도책상도없으며사회구역사업일꾼들과주민들이함께둘러앉아일상대화방식으로정책을선전강연하고마음의소리를경청하며모순을해소합니다모두가마음을열고자유롭게이야기하며걱정거리애태우는일을현장에서제기하면사회구역간부들이하나하나등록하고정리하면서현장에서연구판단하고처리해진정으로군중들과하나의긴의자에함께앉는것을실현했습니다군주시해동가도림원사회구역경로식당도마찬가지로주민들의찬사를받고있습니다식당은공익해민의원칙을견지하고식재료당일구매육류와채소과학적배합기준을엄격히실행하며매일식단을교체하고영양과맛을모두고려해노인들의식사수요를만족시키는동시에직장인들을대상으로식사봉사를개방해주변주민들의일상식사압력을효과적으로완화시키고있습니다거동이불편한독거고령노인을대상으로사회구역자원봉사자들은집밖으로나가지않아도따뜻한음식을먹을수있도록방문배달봉사도제공하고있습니다단지정원의의자과당에서마음과속을따사롭게하는경로식당까지군촌시각사회구역에서는봉사모식을부단히혁신해앉아서일처리를주동적방문으로변화시키고혁신적이고온도있는조치로군중대실제어려움을해결해주고있습니다다음단계군촌시에서는특색사회구역봉사모식을지속적으로보급하고기층치리방식을부단히풍부히해군중들의획득감행복감안정감을지속적으로제고할방침입니다연변주당이선전부연변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에서주최하고연변군중예술가및각현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에서주관한제13기길림성시민문화절연변주결혈활동개막식및제5회전주광장무대회가근일도문시에서거행됐습니다 사전에 여러 차례 선발을 거쳐 이날 연변조가 견시에서 온 13개 팀, 약 500명의 무용수가 경연에 참가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군초시 문화관 광장무팀이 먼저 무대에 올라 나의 당 나의 조국을 선보이며 푸른 부채를 휘두르고 붉은 비단을 날리며 화려한 무용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각 참가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힘차고 절제된 춤사위로 위대한 시대를 참여했습니다. 성조 무용 전문가들은 편집 창의성, 완성도 등 각도에서 현장 채점을 진행했는데 군초시 문화관 군종예술단 광장무팀의 나의 당 나의 조국과 연결시 진학가도 청도 남천예술단의 환희의 양가가 제5회 전주 광장무 대회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문 양성반은 세일대 관심 사업의 사명과 변경 인재 교육 특색을 결합해 실제적으로 가정교육 사례를 교류 공유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고효율적인 소통, 청소년 행위습관 양성, 훌륭한 가풍 조성, 정서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등 내용을 둘러싸고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 방법을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청소년 사상 인솔, 홍색 선전, 민족 단결, 돌봄 부축, 가풍 조성 등 각종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명확했습니다. 다음 단계 군주시 세일대 관심사업위원회에서는 변경 민족지역사업실제 입각해 덕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근본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오로대우의 독특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소수민족 오로은발의 힘을 불러일으키며 전통문화 전승, 홍색 유전자 계승, 민족단결 교육, 청소년 관심 부축을 심층적으로 융합하고 청소년 사상 인솔, 문화 전승, 심리적 돌봄 등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잘해 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것입니다. 정돈 현장에서 사회구역 사업일꾼과 무럽 사업일꾼들은 삽과 빗자루 등 도구를 들고 역할을 나눠 협력하고 손발을 맞춰 작업했습니다. 모두 관할구역 곳곳에 침입해 지붕 및 집 앞 뒤에 환경위생 사각지대에 쌓여있던 낡은 가구, 스티로폼 상자, 화분 등의 잡동 산위를 집중적으로 옮기고 청소했는데 한 곳을 발견하면 한 곳을 정돈 청소하면서 사각지대가 남지 않고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전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인대상무위의기자회견이소집됐습니다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가9월1일부터시행됩니다독특한지리적우세를바탕으로특색해산물이관광객들이앞다퉈찾는인기선택지로떠오르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기자회견이소집됐습니다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가9월1일부터시행됩니다독특한지리적우세를바탕으로특색해산물이관광객들이앞다퉈찾는인기선택지로떠오르고있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법제사업위원회성인대민족교포대회사무위원회성민족사무위원회관련책임동지들이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관련상황을소개하고기자들의질문에답변했습니다2026년7월30일성제14기인대상무위원회제24차회의에서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표결통과했습니다9월1일부터조례가정식으로시행됩니다조례는총7장57조로구성되며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보수립을주선으로상위법정신과관련내용요구를엄격히시달하는한편우리성실제립각해여러민족왕대교류융합을촉진하고여러민족공동번영과발전을추동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규정했으며매년9월을전성민족단결진보선전월로정해전사회가민족단결진보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는강력한힘을결집하도록했습니다점심이되자해후군촌해산물거리와삼국계길이주제상업거리에사람들이점차몰리기시작했습니다각해산물가게특색음식점은손님들로가득찼고상가들은질서있게각지에서찾아온관광객들을맞이했습니다현장에서직접해산물을고르고즉석에서조리해먹는소비모식으로관광객들은신선한해산물만의독특한맛을몰입식으로체험하면서군촌해산물관광의열기가계속높아지고있습니다뜨거운소비전경은군촌의문화관광소비활력을효과적으로끌어올리고있습니다군촌은줄곧미식플러스문화관광융합발전을핵심리념으로특색미식을착륙점으로변경문화관광명함장을빛내군촌문화관광산업의강한활력과흡인력을충분히보여주면서변경도시문화관광지명도와영향력을가열층향상시켰습니다당일오전해설사의안내하에해외중문매체대표들은연변박물관의각전시장을참관했는데상세한역사자료와귀중한문물을통해연변의두터운문화바탕과여러민족인민들이당의령도하에단결분투하는빛나는로정을깊있게묘했습니다이번활동의연변주에서의일정은2일간진행됐으며매체대표들은또활용시광동촌군촌방천애국주의교육기지와군촌동북아시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를현지에서탐방하고카메라렌즈와연필로연변의경제사회고품질발전에생동한실천을기록했습니다이번연변방문은해외중문매체의국제전파력을활용해연변주의민족단결변강안정공고개방발전의참신한형상을세계에전면적으로보여주고연변의대외교류협력을확대하는데량한여론분위기를조성하는데그취지를뒀습니다양포만족향포자연촌광군과일채취원은이미7동의표준화된포도채취하우스를건설하고금손가락취금향정황등5개의량질품종을육성했는데연간생산량은 3,000kg 에달합니다작은포도한송이에풍작의희망이담겨있어재배농과범군광은산업을확대장대하게하겠다는신심을확고했습니다현재사업인원들은가지속기와보양관리를다잡고있으며열매가통풍과투강을잘받을수있도록하여맛이더욱향긋하고달콤해지도록하고있습니다현장에서채취판매외의범군광은또온라인주문을개설해깊은산에숨어있는량질농산물이향토를벗어나밭에서바로소비자의입맛까지닿을수있도록했습니다향촌문화관광과특색농업의깊은융합은주변마을주민들이집근처에서안정적으로소득을늘릴수있게해줬습니다현재채취원은이미200여명의취업인원을받아들였습니다전문가는야생버섯은종류가복잡해육안으로유독여부를구분할수없으며많은사람들이일정한인식오류를가지고있다고소개했습니다특히주의해야할점은일부독버섯중독에는가성회복기가존재한다는것입니다잘못먹은초기에는구역질구토설사등가벼운위상증상만나타나고증상이잠시완화되면호전된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독소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늘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기자회견이소집됐습니다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가9월1일부터시행됩니다독특한지리적우세를바탕으로특색해산물이관광객들이앞다퉈찾는인기선택지로떠오르고있습니다아래상세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기자회견이소집됐습니다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가9월1일부터시행됩니다독특한지리적우세를바탕으로특색해산물이관광객들이앞다퉈찾는인기선택지로떠오르고있습니다성인대상무위원회법제사업위원회성인대민족교포대외사무위원회성민족사무위원회관련책임동지들이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관련상황을소개하고기자들의질문에답변했습니다2026년7월30일성제14기인대상무위원회제24차회의에서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표결통과했습니다9월1일부터조례가정식으로시행됩니다조례는총7장57조로구성되며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상위법정신과관련내용요구를엄격히시달하는한편우리성실제립각해여러민족왕대교류융합을촉진하고여러민족공동번영과발전을추동하기위한구체적인조치를규정했으며매년9월을전성민족단결진보선전월로정해전사회가민족단결진보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는강력한힘을결집하도록했습니다점심이되자해후군촌해산물거리와삼국계길이주제상업거리에사람들이점차몰리기시작했습니다각해산물가게특색음식점은손님들로가득찼고상가들은질서있게각지에서찾아온관광객들을맞이했습니다현장에서직접해산물을고르고즉석에서조리해먹는소비모식으로관광객들은신선한해산물만의독특한맛을몰입식으로체험하면서군촌해산물관광의열기가계속높아지고있습니다뜨거운소비전경은군촌의문화관광소비활력을효과적으로끌어올리고있습니다군촌은줄곧미식플러스문화관광융합발전을핵심리념으로특색미식을착륙점으로변경문화관광명함장을빛내군촌문화관광산업의강한활력과흡인력을충분히보여주면서변경도시문화관광지명도와영향력을갈증향상시켰습니다당일오전해설사의안내하에해외중문매체대표들은연변박물관의각전시장을참관했는데